0: 지금 우리가 갈 건데
1: 그 부분이 아니에요. 다리 역대 그 부분.
0: 예배해라. 에무주아이데아로. 메르쿠.
1: 가파이 까마우테와이 카토에 이런 거 같다? 아, 가르
2: 가르 거지 이런 거네. 하나 있다 이거야 다 하고 하고 하나야 내게 파냐. 아.